0: 내 젤이야. 집에 있는 소리는 바람 부르.
1: Pro 2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